0: 쿠쿠쇠지 더 혼란 혼란부터
1: 시작했다.
2: 冬天的芦苇杆已经干透，做成枕头后有降血压的功效。额尔德木打算做好后送给奶奶，作为她90岁大寿的礼物。
1: 뜨겁다.